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슬가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과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망한 바가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서 다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학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 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o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unaw. Anon mo ang kalabasa kag 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
4: More fun! More music! Side by side! Just enjoy the ride.
5: I can send you into overdrive.
4: More